0: 레스토랑 다 이러와이 거 앞이다.
1: 아이다 좀 람수시앙 한번 쓰임
0: 람수치앙
1: 어어
0: 람수치앙 뭐 람바사 뭐 람수치앙 엠 그메니 민신 람바사 하민신 네번 과비 수치앙 뭐 바사 뭐 수치앙 수치앙 때 그만이 민신 뭐
1: Tapi pada ikhun sangat barat, tapi pada pihir orang.
0: Tak aku boleh cibun mungkin. Naya pun iman kepada. Tiada supaya.
1: Bye.
0: Tak.